0: 바보들스스웨이다 나라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Up top, up top, up top.